0: South Korea's birth rates have risen steadily for two full years.
1: 저희의 정책들이 마구 쏟아지기는 했습니다.
0: Could South Korea finally be turning the tide on babies?
2: 너무나 그렇지만 논리적으로는 잃을 게 많잖아요.
0: Insight Thursday on CNA.

0: something changed.
1: 24년에 제 복권을 반등의 어떤 신호들이 보여져서
0: South Korea's birth rates have risen steadily for two full years.
2: 저희의 정책들이 마구 쏟아지기는 했습니다.
0: Could South Korea finally be turning the tide on babies?
3: 너무나 그렇지만 논리적으로는 잃을 게 많잖아요.
0: Insight Thursday on CNA.